0: 오늘은 수디비의 밤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늘은 나마스카르비 와디비 안반.
1: 이라바시게라 바카 이라바시게라 바카 이라바시게라 바카 이라바시게라 바카 이라바시게라 바카